0: 빵짱 예리 존.
1: 그때도 생각하고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빵가운 그 가미 서플라이
0: 빵짱 예리 존.
1: 뭐다무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끈방한 바가이 싹갈라와까
0: 빵짱 예리 존.
1: 바라서 반은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광고깟 바라서 베이비
0: 빵짱 예리 존.
1: 이 뭔가 말라 그리는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
2: 저이 마이 돌쇠 가다 저이
3: 미 아람은 안우몽 돌쇠야
2: 바오 곰고 사우 얍고 저이야 바라 막 스윗만 사발라 사꾸 나오
4: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your doctor just for a checkup? Taking care of your health isn't just about feeling better when you're sick. It's about prevention. Regular medical checkups are your most powerful tool for early detection. They help catch potential issues, especially with your blood pressure, cholesterol, and sugar levels, long before they become serious problems. Don't wait for symptoms to appear. Early detection is key to a long and healthy life. Call your doctor today, schedule that checkup, and make prevention your priority. This health tip is brought to you by MOR Entertainment.